0: 이사나가가 수하롱토 장원팀 이스칼라나갔다
1: 바가 메레오 다세 부대요 수고시로 지파샤오 토르노다
0: 스트레이트스카 공간의 고도와 호국 지소데스카
1: 이라네 스베테노 세키네 오레가 토른다
0: 하잇